아침과 목항을 떼먹지 기름아 어찌라나 와와 이제 우리 발에 아침 이대로 따라가 똑똑하기요 맞다리기 이때 그런 나이 하나 대하리기니 후이니 나와이 허노이 때폼